0: 나오는 거 느껴. 어, 맞아보고 나서는 그래가지고 저거에 넘어간다. 야, 나 맞아보고 나서는 아이가 밀어봐.
1: 미안함.
0: 네, 나 또 넘기냐.
2: 됐어. 오케이. 저거가 새로워. 야.